0: 눈에서는 watching girl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
1: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매일 싫어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숨